0: 邊一個？
1: 你
0: 究竟認為我係邊一個啊？
1: 睇落又真係好似秋瓶咁，但係頭先明明係春嬌嚟噶嘛，冇理由噶，唔通春嬌同秋瓶兩個人都係一個人嚟嘅啫咩？嚇、
0: 啊？或者係咧，綠氏
1: 啊？係喎，聽翻呢句。一啲都冇假喎，嘿，安樂曬啦！哎呀！